0: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1: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1: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1: 예, 예,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1: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1: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면담을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얏돌돼지 파는 가게죠?
2: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얏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2: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2: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2: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2: 아,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2: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럼 스테이크로 쓸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2: 접수하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덩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3: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3: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3: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3: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3: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3: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3: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3: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3: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네,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건 몰랐어요.
3: 오.
0: 약돌돼지. 진짜 돌 먹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3: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끼고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
1: Arrivederci! Bye bye!
0: Bye bye! 만나서 오늘 만나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e.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비는 90만 원.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

0: 작업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1: 나 뭐해?
0: 엄마는 아빠 잘하는 지 감시해.
2: 아 진짜 좀.
1: 왜?
2: 잘하고 있거든.
0: 믿어볼까 그러면?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1: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안녕.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2: 그러게.
1: 입금 못 찾아서 한참이 됐어.
3: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영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4: 소영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저희 소영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1: 냉장 열어봐도 돼?
5: 열어봐.
2: 야, 책임 묻고 사나?
1: 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2: 아니.
3: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 걱정 많이 했는데 안 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 해먹고 다니네.
5: 그치?
1: 그치?
5: 걱정하지 마.
1: 마음 놔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5: 그래.
4: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5: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1: 진짜?
2: 진짜? 뭐지?
1: 어버이날 선물?
2: 비싼 거?
5: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2: 아, 맛있는 거?
5: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아.
1: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5: 지금 가보래.
2: 오자.
1: 가보자.
2: 여보세요.
1: 자, 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5: 순살 감자탕?
1: 아,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했었거든. 맛있더라고. 그래서
3: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아,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4: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0: 있잖아 안주류. 어. 아 그런 게 많이 땡겨.
1: 주단이 있어요. 주단.
0: 그러니까 주단.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2: 그것도 그래.
0: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2: 그래.
0: 소주 한 잔 하게. 소주 한 잔 하게.
2: 아빠 제일 먹고 싶어.
1: 그래 곤란하.
0: 곤란하게. 그 그거는 할 수 있다.
1: 한 게 아닐 한 수도 있어.
0: 그래 한 두 개.
3: 오늘 내가 준비한 숙소야.
1: 와, 좋네.
0: 와,
3: 좋네.
0: 와, 아니, 아니 숙소가 아닌데 일반?
2: 예쁘지.
4: 아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1: 정아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2: 그래.
1: 그래. 어, 냉장고가.
4: 어, 냉이는 아빠가 하는 건가?
1: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해서. 응.
0: 누가 그때... 내 얘기를 하지?
3: 그래. 얘기하지.
0: 이거 아빠 밭에서. 응.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응.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올바른다. 어쨌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1: 좀 네,
0: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 네네.
0: 언니 감사합니다.
1: 저희 가족에게 우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 부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4: 이거 핏물은 어때?
5: 이게 우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4: 아, 어,
5: 핏물.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어,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4: 아 그래? 나 왜 안 줬어?
5: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4: 다음에 뭐. 어.
5: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4: 그건 맞아.
5: 그치?
4: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5: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근데 갑자기 우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4: 우리가 비싸잖아.
5: 찬스 써야지.
4: 그래.
5: 그래. 비싼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4: 아, 맛있는 것 같아.
5: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할 동안 양파 반 개. 어, 채소로 줘. 우리 딸 얼마
4: 끊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는? 대파.

0: 집을 산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러면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0: 오.
1: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그럼 요리를 좀 치우고 네가 진짜 먹고 싶다던 김치 받고
1: 그래
0: 그거 한번 해보자.
1: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밥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김치 알지? 작년에 아빠랑 200포기 심어가지고 둘이서
1: 아, 그거?
0: 밤새 절여가지고
1: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0: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1: 아 그래?
0: 어. 근데 특별한 거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1: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0: 할머니는 먹을 때? 게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1: 생활 살기 위해 한 거야.
0: 그렇지. 원래는 엄마 멸치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런 걸로 그냥 놓고 할게.
1: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라고 했지?
0: 작년 12월에.
1: 작년에?
0: 응, 응.
1: 나 한 입 먹어볼래.
0: 짠 거 줄게. 자.
1: 잘 익었다.
0: 딱 먹기 좋지. 응. 근데 신 거 좋아하잖아.
1: 응.
0: 그냥 너무 살지 않게 한 이 정도 0.5cm 안 되게 이 정도 쓸게.
1: 아까부터 계속 0.5cm네.
0: 그래? 나 0.5 좋아하라고.

0: 엄마가 해줬던 게 내가 서울에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플 때나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육국을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얘네 얘기를?
1: 아, 우리 훌륭한 아빠. 농부님.
2: 얼마씩 떼고 있나?
0: 아빠 한국 한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웬만한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뭘.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그쵸?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아이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나무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젓가락 안 되면 핀셋으로.
1: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그래도 내가 키운 이 작물로 해서 지가 요리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그래 맨날 음식 그 하고 하더니 우리 딸 아빠 엄마 오래간만에 졸업을 왔는데 우리 딸이 또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2: 그럴까? 근데 아빠가 도와줘야 돼.
1: 내가?
2: 아빠 옆에서 재료 손질 좀 해줘. 그럼 아, 해줄게.
1: 기꺼이.
3: 집에서 안 하는 거야? 딸이 해달라니까 하는 거야.
2: 좀 해봐. 엄마 좀 도와줘봐.
1: 알았어.
3: 아,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
1: 응. 이제 손 씻고 올게. 자, 주방보조 남씨였습니다.
2: 손 씻었어?
1: 아, 방금 씻고 왔대요.
2: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 재료를 준비해왔어.
1: 어, 진짜?
2: 응. 여기서 아빠는 응. 짠!
1: 껍질도
2: 양파야.
1: 양파.
2: 어, 껍질도 벗겨야 돼.
1: 껍질도 벗겨야 되네? 이렇게?
2: 아, 그렇게
1: 5cm.
2: 좋아.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
3: 아 진짜?
1: 아 진짜 좀.
3: 왜?
1: 잘하고 있거든.
2: 어, 믿어볼까 그러면?
3: 응? 이렇게 생각하네.
2: 응.
3: 이거야?
1: 엄마가 시키면 안 해. 지금 딸이 시켰다.
3: 그러게.
2: 역시.
0: 어,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만든 이제 닌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용입니다.
2: 자,
3: 겸손하다.
2: 간장 한 스푼.
1: 간장 한 스푼. 어, 딸님 보고 손 떨린다.
3: 수은정 안
1: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일단.
3: 어, 손 떨고 있다 정말.
1: 그래.
3: 다섯.
1: 어이 손 떨린다.
3: 여섯.
1: 어이.
3: 일곱. 딸내미한테 혼날까 봐.
1: 그래. 자, 오늘 맛없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 간에.
2: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소스 아빠가 넣어줘.
3: 그렇으면 제가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0: 내 먹어볼까?
1: 뭐 먹을까?
2: 아니야,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부터.
2: 나도 이거부터.
1: 난 이거.
2: 아, 그, 아 역시 뭐,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 신 딸이 또.
2: 역시 아빠는.
1: 딸이 또 올라왔다.
2: 난 눈치가 없다. 밥을 조금 달콤하게.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다?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1: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 괜찮아?
2: 밥이 맛있는 거니까.
1: 아, 밥이 맛있어.
0: 아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거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다르지. 달라.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뿌듯하시겠어요.
1: 뿌듯하지. 아니, 들어가면 별 거 없었잖아.
0: 근데 맛있지.
1: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얘도 제로가 김치밖에 없잖아.
0: 맞아.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래.
0: 그니까.
2: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면
2: 그래. 손으로 썰었어.
1: 사랑이 좀. 사랑이.
2: 듬뿍.
0: 그래도 맛있는 거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다 먹읍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거든. 우리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0: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서 그래서
1: 그치.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0: 오늘 원래 경복궁 길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 데 야경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0: 그러니까
2: 약간 중국이요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그래.
2: 그런 느낌이야.
0: 약간 오히려 좋은 거 같아.
2: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거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있고
1: 그래.
2: 소영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이게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영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영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야,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0: 네,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0: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1: 나 그래.
2: 항상 고마워.
1: 나도.
2: 고마워.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Yoon Suil Band's Pulpit or Light. Now it's Wednesday's tune-in time. Everyone knows Rosé and Bruno Mars' APT, right? It swept the world. But nearly 40 years before that, there was another apartment that swept Korea. Please welcome the living legend of K-Retro and City Pop, Yoon Suil. Hello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1: Yes. Hello, everybody. Arirang Global Listeners and DJ Choi Ji-hee. Yeah, I'm glad to meet you and enjoy my song with the interview. Have a good time.
0: Yay, let's have a good time together. Thank you so much.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wow, Legendary Man by CYFG5SF. And Benny is saying, welcome Yoon Suil to Culture Crunch.
1: Thank
0: 많이들
1: you.
0: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for being here once again. Now, after Rosé and Bruno Mars, like I said, with APT became a global hit, your 1982 classic apartment or apartment suddenly found new attention as well.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experienced that? 최근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APT 아파트가 글로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선생님의 1982년 작품이죠.
1: 40 years ago.
0: Yes, 40 years ago, nearly. 아파트가 함께 소환됐는데요. 이 현상을 처음 체감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APT라는 표현은 영어에도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먼트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APT라는 노래를 40 years ago에 발표했잖아요.
0: Yes, so 40 years ago, he released the song APT, and it's actually not an English word, proper word. It's usually apartment, right? But he released that 40 years ago.
1: 예, 그런데 이것 봐라, 로제가 그냥 APT를 쓴 거예요. 내 시그너처인데.
0: 네.
1: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내 노래를 도용했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APT라는 단어가 유명해졌고 노래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 한국의 그 APT 문화가 유명해지고 국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0: So at first, who would have thought Rosé was actually like copying his original song by using APT? But because it swept the world and raised the awareness or the popularity of Korean pop as well, he decided to forgive her in the end for doing that. Well, when Rosé topped the Billboard charts, did you ever jokingly imagine your own song, Apartment, Apartment, making the internet? National pop charts too. 로제의 곡이 빌보드 차트로 휩쓸었을 때 내 노래도 해외 팝 차트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유쾌한 상상 해보셨을까요?
1: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것 같아요.
0: Everything has its time.
1: Yes. Yeah. 제가 그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 K-뮤직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0: 그렇죠. 네. So nearly 40 years ago.
1: 네. 제가 약간 손해를 봤다. 아, 막 이런 마음이 조금 타이밍이. 있는데.
0: 네.
1: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고 로제 노래는 지금 운동장에서 잘 안 들리대요 아직까지.
0: 그렇죠.
1: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So 40 years ago, K-music wasn't this much popular globally. So it's all about timing. But still, in Korea, in like sports stadiums, it's more of his song "Apartment" rather than Rosé's "APT" that is sung more often. So yeah. he's happy with that. And let's begin your remarkable music journey then. Yeah. What first inspired to become, I guess, a musician?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찬란한 음악 인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하신 걸까요?
1: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0: Not enough time to say it all today on this show.
1: 네, 그러나 제가 성장기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시지만 저는 다문화 1세대입니다.
0: Of course.
1: 그래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가 15살.
0: 아.
1: 요럴 때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중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0: 시기네요. 네. 예. So he is actually born into a multicultural family, right? And he thought about his identity, whatnot, during his middle school years, and that was when he was 15 years old.
1: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길이 뭐가 없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음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저의 개성,

0: reaction when you introduced rock inspired music 하셨는데요. 당시 한국 가요계는 포크 음악과 트로트가 줄을 이루던 시기였잖아요. 그 중심에서 록스피릿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 대중과 방송계의 초기 반응은 어땠나요?
1: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예.
0: Revolutionary.
1: 예. 모든 시스템이 밴드들이 이 공연하고 출연해서 노래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0: The situation back then, it wasn't appropriate for bands to sing and perform.
1: I made.
0: You made that.
1: 제가 만들었어요. 다니면서 모니터 시스템 방송국에서 없는 것도 다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들려드리면서 거기에 그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0: Yeah.
1: 뭐 이런 그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흐르는 그 DNA는 rock spirit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Of 그래서 course.
1: 믹스했습니다. 네. 믹스.
0: So he basically paved the new road. He created the new systems for rock performances. And that's how that very iconic song,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ill Never Love Again, came to be. And speaking of which, you debuted with 윤수일 and 솜다리, you know. And you're very...
1: 솜사탕.
0: 솜사탕.
1: 사탕.
0: And your very first song, as you mentioned, 사랑만은 않겠어요, right? I will not fall in love again. So, 윤수일과 솜사탕으로 데뷔곡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발표함과 동시에 엄청난 메가 히트를 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함과 동시에 메가 히트를 쳤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크런처들은 이 노래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ogether.

0: 이렇게 첫 곡부터 사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확 받으셨잖아요. 인기 실감이 되셨나요, 좀?
1: 가수들 중에서는 대기만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저와 또 뭐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몇 분이 계세요 선후배 중에 첫 곡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라는 거는 참 힘든 건데 참 행운하죠.
0: So it's not easy for someone to, I guess a musician, to make a mega hit from the very first song, but Suil achieved that. He was really lucky is what he's saying.
1: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버스 드라이버가 볼륨을 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 게 히트곡이 나오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0: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So he was sitting in the bus and his song, this very song,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on't fall in love again, was playing and the bus driver, he turned on the volume and told everyone sitting behind saying, guys, this is the very hit song. And that's when Yoon Soo-il realized, these are the signs of a song becoming a mega hit. What an experience. Now, even though you could have enjoyed tremendous success as a solo singer.
1: Yes.
0: Yeah, you consistently insisted on live bands as well as live performances, right? Why was that so important to you? 솔로 보컬리스트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음악 인생 초기부터 늘 밴드 사운드,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연주를 고집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시작이 골든 그레이프스, 금포도라는 그룹의 다운타운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제가 입단을 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몸에 배어 있고

0: 예. 그러니까 솔로 가수는 좀 마음 양해 안 차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룹 음악을 연구하게 되고 뭐 또 개인적으로는 비틀스를 좋아하니까.
1: 네. 네. So he began his music career with Golden Graves, which is a group. And because he started off with a band group sound, it wasn't quite familiar to him to just go solo, you know. And one of his favorite artists is also Beatles, which is also a band, which is why he likes to stick to band sounds and live performances. Well, city pop, you know, is hugely popular worldwide today, but you had already introduced your own sort of sophisticated synth pop and city pop sounds through songs like It's Beautiful, 아름다워, and Fantasy Island as well back in the 1980s. So which artists, I guess, influenced you at the time?
2: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시티팝 장르가 대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80년대에 아름다워나 환상의 섬 같은 세련된 신스팝이라고도 하죠. 시티팝 사운드를 한국에 도입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좀 있을까요?
0: 네. 방금 말씀해드린 비틀스, 네. 그다음에 에릭 크랩튼, 예, 뭐 산타나, 예. 롤링 스톤스 뭐 이런 저보다는 한 10살씩 많은 네. 분들이지만 그에 대한 그런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1: The list goes on like Eric Clapton, Santana, Beatles, Rolling Stone.
0: Yes. Uh-huh. 예. 그리고 시티 팝이라는 장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1: 네.
0: 다만 저같이 20대 초반 니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네. 시골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 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그 황망한 그 참 냉정하고 그 우울한 도시 속에서
1: 네.
0: 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거기서 허덕이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다 성공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1: 큰 도전이었어 같아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사로 넣어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시티 팝이 되더라고요.
1: 그러게요. So he never thought of creating city pop music, but because he was living in the countryside, he wanted to succeed as a young man. He went to the city. It was really cold and not as friendly as the countryside, but he kept doing this job and that job to pursue music. And he talked about his life in the city, and that's how it became the city pop music that he created. All right, well, now let's talk about your legendary 1982 hit, one of my favorite 응원곡s too, as well, Apartment. We'll play a short clip of it for our crunchers. All right.

0: 명곡 중에 명곡이죠. 네,
1: 감사합니다.
0: 응원곡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1982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듣는 순간 진짜 모두가 몸으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절로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1: 아파트라는 그 주거 환경이 막 태동할 때입니다.
0: 네.
1: 막 예, 여기저기에서.
0: It's when apartments started being built in the city.
1: 그리고 서민들의 어떤 그 애환이 그 로망이죠.
0: 그렇죠.
1: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춥대더라. 자동으로 뭐 난방이 된다 하더라. 도둑이 없다 하더라. 러닝 샷스만 입고 막 활동해도 된다 하더라. 뭐 그만큼 로망이었는데 그 모든 매스컴에서 그 아파트 프라이스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부터 하니까 제가 아파트라는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So it was really a reflection of the society back then. Apartments were being built and people had that ideal thoughts about apartments, thinking, oh, it's not cold when you live in an apartment.

0: Thank you.
1: Yeah. Woohoo. Bravo.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I was following you, like singing along to the song. 저도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네, 네, 너무 신나는 라이브였습니다.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aying Les Talian 95 saying 정말 재밌어요. It's so fun. And Ki-hun is also saying, wow, I used to hear this song so many times in singing rooms sung by my parents. So happy to hear it until today. Thank you, Su-il. 노래방에서 부모님이 이 곡을 많이 자주 부르셔서 또 굉장히 반갑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Chris Live is saying, what a clever arrangement. 네, 이 로제 버전이 굉장히 clever arrangement, 똑똑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Benny is also saying, love this good mix, 좋은 리믹스다. And Mandarin Love is saying, what on earth was happening in 1980s? Korea, 1980년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Once again.
0: Yeah, it's good sound.
1: Yes, great sound, great sound.
0: Yeah, this studio is very good. The sound.
1: Oh, really?
0: Yeah.
1: Oh, thank you. No, it's your voice that's great.
0: Oh, of course.
1: Yes, of course. All right, so let me continue the question now. Among all your songs, is there one hidden gem, I guess, that makes you think this was at least 30 years ahead of time? 이제 계속해서 질문 드리자면 본인의 수많은 명곡 중에 이 노래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시대를 최소 30년은 앞서간 천재적인 곡이다 라고 잡 부하는 숨은 명곡이 있다면 뭘까요?
0: 그 과찬입니다. 천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열심히 만들었고 제 노래 제가 발표한 곡 중에 아름다워라는 곡은 지금도 MG 시대가 MG 세대들도 관심이 많은 곡이고요.
1: 네.
0: 예, 뭐 최근에 CF라든가 네. 아마 이런 데도 많이 등장했던 곡입니다.
1: 그
0: 아름다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1: One of the hidden gems that he's really proud of is 아름다워 or It's Beautiful. It's being used on advertisement songs like CF songs, whatnot, these days as well. And it's a beloved song until today. We're actually going to take a listen to it at the very end of the show. So, Crunchers, if you're curious how it sounds like,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ell, what should our global listeners pay attention to then when they hear this song? 그럼 이 명곡을 들을 때 우리 글로벌 청취자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
0: 이 곡은 그루브가 있습니다.
1: 저의
0: 음악은 어떻게 보면 백인 음악이에요. 원래 예,
1: 네.
0: 고고 디스코.
1: 그런데
0: 이 음악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1: 네.
0: 이제 백인에서 흑인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0: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 지금 네. 힙합이 최고잖아요. 네. 그것처럼.
1: Hip-hop is really popular these days, but there's a flow like from white sort of music and whatnot going flowing, and his songs has that particular groove.
0: Yes, 그래서 그런 저 그루브를 있는 그런 펑키한 리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리듬에 몸을 맡기시면 좋고 아. 그리고 원래 이 곡은 미스 코리아
1: 네.
0: 지금 인터내셔널 뭐 미스 월드도 네. 꼽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떠올린 곡이기 때문에 그래 본인도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Okay, so it was actually inspired by something beautiful, like the beauty pageants as well. So think about that funky rhythm as you listen to it at the end of our show. That was 아름다워. It's beautiful. Now, moving on then. Even at the peak of your career, you constantly experimented with new genres in terms of music. How did you deal with the pressure to keep reinventing yourself?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하지 않고 앨범마다 장르적인 변신을 매번 시도하셨잖아요. 아티스트로서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창작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5개 앨범을 내면서
1: 25 albums released. 네.
0: 많은 고민과 많은 딜레마 뭐 이런 게 다 경험했잖아요.
1: 네. So many dilemmas.
0: 그럴 때마다 sometime drinking.
1: yes, alcohol. Yeah.
0: Yeah. Sometime golf.
1: okay.
0: Yeah. Sports.
1: Yes.
0: Yeah. 하면서 네.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스튜디오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1: 네. All right. So he had his own healthy way of releasing those stress. Sometimes drinking, like he said, sometimes playing golf, whatnot. When he's energized, he would return to the studio to do some more music. All right. Well, is there a younger artist you love to collaborate with or have an eye on? 혹시 함께 콜라보해보고 싶거나 활동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가 있으세요?
0: 요즘 많죠? 예, 많습니다. 트로트계도 많고 네. 우리 뉴뮤직 쪽에도 많고요.
1: 네.
0: 뭐 그중에서 저를 이렇게 다시 역주행하게 만든 로제 양인데
1: 아.
0: 로제 양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하고 콜라보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1: Rosé for sure, but she's too busy right now for collaboration at the moment.
0: 그러나 항상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 로제 양이 조금 한가하다 싶을 때 제가 대시할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1: 아,
0: 예,
1: 네.
0: 왜냐하면 그런 저의 그 시그니처인 아파트를 가감히 도입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으니까.
1: 그렇죠.
0: 제가 뭐 다른 아이디어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로제 양 함께 합시다. 이렇게.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게 기대해 되면. 주십시오. 근데 너무 right. 바빠가 지금은 안 됩니다.
1: So although Rosé is really busy right now, yeah. when she becomes less busy and has a little bit of room, then he hopes to collaborate with her because she did use that idea of apartment in her music as well. And he has a great idea of collaboration with her moving forwar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moving on now, throughout all the ups and downs of your long career, what has been your greatest source of strength?
2: 오랜 음악 인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가요계의 흐름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0: 네.
2: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게 해준 선생님의 인생의 최고 원동력은 뭔가요?
0: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life is a same.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얀
1: 아.
0: 벽지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1: 네.
0: 저희들은 다만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리잖아요.
1: 아.
0: 예. 그래서 끊임없는 창작,
1: 네.
0: 끊임없는 변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1: All right. So it's sort of like drawing on a white paper, but for musicians, it's like writing music on the music score, right? And if you think about all the creative things that you can do on this paper, there's no time to waste in life.
0: Yeah,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고 음악적으로
1: 네.
0: 그걸 앨범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work입니다. Hard work.
1: 네.
0: 아주 힘든 일이에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1: 네, 그렇죠. 예,
0: 그래서 앨범으로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예. 그리고 그걸 또 무대로 옮겨서 콘서트하고
1: 네.
0: 이 루틴이 네. 바쁘게 돌아가니까
1: 네.
0: 막 그거를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0: Yeah.
1: So it seems like that whole routine of creating music, recording it, performing it in front of the audiences and listening to their reactions, that whole process, it's a busy sort of process, right? There's no time to spare and you need a lot of energy in order to do that as well. And that's what keeps him going. That's what kept him going until now. Well, we'd love to hear another live performance. I'm really excited for that.
0: Yeah,
1: which song will you play this time?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 한번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0: 살아있다는 것인데
1: 아, 네.
0: 영어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으로
1: That I'm living?
0: Yeah. Alive.
1: That I'm alive.
0: Yes. 모든 분야에서.
1: 네.
0: 내가 하는 DJ에서.
1: 네.
0: 싱어에서 아니면 다른 job에서.
1: 네.
0: 항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1: 네.
0: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이번에 2025년에. 만들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this is a recently released song titled 살아있다는 것으로. It's actually that I'm alive or that I'm living. There's no official English title for that, but that would be the literal translation. And he thought whatever you're doing, whether you're a musician, a DJ, or you're in some other job field, we are alive, you know, and we have to be awoken to really move on with our life and enjoy it.
0: Yeah.
1: That is the meaning behind it. Well, before...
0: Important.
1: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at live performance after another break. Here is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o do stay tuned for the next live performanc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This is Tune In Time, and we are joined by the legendary musician Yoon Soo-il, and we're ready to listen to his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titled 살아있다는 것으로, and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that I'm living. That whole senses of being alive is really important, whether you're a DJ, a musician, or if you're working in another job field, do stay awake and alive. This was actually recently released in 2025, and I think it will help us to really feel how important it is to feel very grateful to be alive. Are you ready to listen to it? All right, so let's enjoy the live performance.
0: Yeah.
1: Take it away.
0: Yeah. Let's go.

0: 살아있네.
1: Thank you.
2: Wow, I love that last 살아있네.
0: Yeah. Why not?
2: We're all alive. Be grateful for that. You can do anything, just like the song. Thank you so much for brightening up our morning and this whole studio. We have crunchers tuning in, yeah. writing comments. Les Italian 95 saying that's an awesome memory is yeah. what they said.
1: 우리 열심히 하시는 스텝 여러분들이 좀 즐거웠었으면 좋겠습니다.
2: He hopes that the staff members are happy yeah, through yeah, his yeah. performance. I think they are. Yeah. 정말 즐겁다고 하십니다. They're
1: 그러니까요.
2: Really happy, enjoying yeah. it.
1: 너무 열심히들 하시니까.
2: They're working so hard. Yes, they are, every day. All right. Well, thanks to you, this morning has been brightened up. You know, our sleeping senses have been awoken thanks to you. It's great. You. Yeah.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Crunchers. Les Italian 95, like I said, that's an awesome memory. All 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comment as well. Sophie is saying, I can really feel his experience. And Yummy Potato Chips is saying, pure K-retro perfection. 정말 이 K-레트로, 완벽한 K-레트로다라고 해주셨고, Jack Lee is saying, adding this to my playlist.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1: Thank you.
2: 얘기해주셨어요. Well,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ut we'll continue the interview, the talk with Suil. Now, you've performed on countless major stages until now, but is there still one dream venue you'd like to stand on before your musical journey ends, perhaps? 수많은 대형 무대에 서오셨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거나 혹은 내 음악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무대만큼은 꼭 한번 서보고 싶다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을까요?
1: 안 그래도 지금 국내외 투어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링컨 센터 또는 Carnegie Hall.
2: Oh, Lincoln Center or the Carnegie Hall yeah, are his dream stages.
1: 조금 욕심을 내면은 일본의 무도관. 근데 너무 많이 관객을 모아야 되니까 제가 로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2: But in order to perform,
1: 조금 하여튼 dreaming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네. 그 공연장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네. 예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2: 아, 좋습니다. Well, he's preparing a tour and he would like to perform in these huge performance stages in Australia and also in Japan, but he would have to gather a lot of audiences as well, right? So he is working with the staff members to plan that for his dream stage. Well, behind the spotlight is simply Yoon Soo-il, the person, you know, not just the musician, but the person Yoon Soo-il. So when you leave the stage, what simple hobby, perhaps, or everyday activity makes you happiest?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티스트 윤수일 뒤에는 평범한 인간 윤수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내려왔을 때 일상 속 선생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취미나 활동 있을까요?
1: 그걸 뭐라 그러더라? 소확행이에요.
2: 그렇죠. 소확.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있으실까요? 소확행.
1: 저는 그저 식도락입니다. 식도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2: Eating. Enjoying good food.
1: Too many eating man인가?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다 이렇게 먹으면 야 이게 어떻게 큰 행복은 아니지만 참 소소하지만 네.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그림을 네. 예 좋은 그림을 하나 다 보면서 네.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뭐 음악은 제가 항상 24시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2: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그런 와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중 예술이지만 예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네, 확실히 아티스트신 것 같습니다. So he loves enjoying good food and good paintings as well. For example, Van Gogh's Starry Night. All right.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미 시간이 한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1: 다음에는 두 시간 합시다.
2: 네, 다음에는 두 시간 하도록 하고요.
1: Two
2: hours next time. But how was it to be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요.
2: 네.
1: 부산 영어 방송 BEFM.
2: 네. 네.
1: 특별 게스트로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코너를 합니다. 제 네. 음악과 이렇게 저는 약간 콩글리시지만 네. 영어를 살짝 섞어가면서 아. 그런 방송을 해와서 제가 이 무대가 낯설지도 안 하고 또 특히 우리 최지양 DJ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아주 편안하고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끝내는 겁니까?
2: So he would like to be on the show for another 1 hour. He enjoyed it a lot and he's living in Haeundae of Busan right now. And he's a special guest at the BEFM, Busan's radio station as well, talking about music. And so he's really used to this radio station studio, this whole atmosphere. He enjoyed it a lot with me as well. But next time, 2 hour for sure. Benny!
1: Really?
2: Yes, 2 hour for sure next time, perhaps. Now, Benny is saying, 부산 사나이네, 흐흐흐라고 해주셨습니다.
1: Yes,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For sure, he is. All righ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wrap up with our last song. It's the song that he recommended, 아름다워. It's Beautiful by 윤수일 Ban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선생님, 같이 인사해볼까요?
1: 네.
2: Keep crunching!

0: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1: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코리안식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1: 오미자로 만드는 술?
2: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2: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2: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2: 들기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 돼지 파는 가게죠?
3: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 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3: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3: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3: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3: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어,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3: 아,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3: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3: 접속하시면, 예,
0: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어, 감사합니다.
3: 네,
0: 잘 가세요.
3: 네,
0: 어,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어,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4: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0: 와.
4: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4: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4: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0: 네.
4: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4: 여기 있습니다.
0: 오, 오, 감사합니다. 어, 여기
4: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4: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4: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4: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4: 아, 오미자 네, 총이네요.
0: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너는...

0: 여기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1: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2: Ciao!
1: Arrivederci! Bye-bye!
2: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악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아 진짜요? 네.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네. 자, 근데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랑했기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en.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0: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0: 이거 왜 이거 돈비야? 돈비.

여름은 농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농사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농사일이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며 고단함을 달래고 기운을 내곤 했다고 하죠. 이때 부르는 노래를 들노래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전라남도 담양의 들노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는 신봉사의 모습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젊은 소리꾼 김정훈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담양 들노래와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0: 그때여 뺑덕이네 난 황봉사와 눈이 마저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말이여 그 새벽에 시원해서 한 2, 30리는 딱 쳐야 되는 거요. 아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있을 리가 만 뭐지. 신봉사 겁이 덜컥 나서
1: 응.
0: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어? 아 마누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새벽에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젊은 봉사 코 큰 놈 데리고 일찌거니 갑디다.
1: 얼씨구.
0: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인자사 그런 말이여?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어?
1: 글쓰고
0: 신봉사 기가 막혀

오냐? 피신이라도 못 되리라 유년아 너 그럴 줄을 내 몰랐다 아서라 현철어신 우리 곽씨도 잊고 살고 철천대요 됐다 정리해도 생일

0: 이기네 세상 천지 독헌년아 눈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 치고 못할 텐디 누나도 날 버리고 네가 뭐지 절뜨건드냐 세서방 따라서 그 차를 까거라 그렁저렁 올라갈게 이때는 어느 땐고 5.6월 삼복 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휙 뿌리며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쳐다보느냐 반항은 전봉이 옥 내려 굽어보면 백사지 땅일래라 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입고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루루루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 차천방저 지방저 월턱덕 후보저 방울이 벗금정 떠나갈째 청산유수는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 낸다 힘 봉사 좋아라 신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1: 어치.
0: 목욕을 헐양으로 상하의복을 활활 벗어 시내가에다 접쳐놓고 물에 풍덩 들어서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 덮밥 취어서 양치질도 꼴꼴 치고 또 한 주먹을 덮밥 취어서 겨드랑 높은 지르며 헤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간 들 이어서 시원하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an.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월세는 60만원, 식비는 90만원.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2: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해.
4: 아 진짜 좀.
3: 왜?
4: 잘하고 있거든.
2: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응.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1: 안녕.
2: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3: 그러게요.
2: 입구 못 찾아서 한참이랬어.
4: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용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5: 소용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4: 저희 소용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2: 냉장고 열어봐도 돼?
6: 네, 봐봐.
3: 야, 책임 입고 사나?
2: 우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3: 아니.
4: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 걱정 많이 했는데 하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 해먹고 다니네.
6: 그치?
2: 그치?
6: 걱정하지 마.
2: 마음 나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5: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6: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2: 진짜?
3: 진짜? 뭐지?
2: 어버이날 선물?
3: 비쌀 거?
6: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3: 맛있는 거?
6: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2: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6: 지금 가보래.
3: 오자.
2: 가보자.
3: 여보세요.
2: 가보자. 가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6: 순살 감자탕?
2: 응. 아,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했었거든.
6: 근데
2: 맛있더라고. 그래서
4: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아,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 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5: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있잖아, 안주류. 아, 그런 게 많이 땡겨.
2: 둘 다 있어, 둘 다.
5: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6: 그것도 그래.
5: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6: 그래.
5: 소주 한 잔 하게. 소주 한 잔 하게.
6: 제일 먹고 싶어.
2: 그래, 곤란하.
5: 곤란하게. 그거는 할 수 있다.
2: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5: 그래, 한 두어 개.
0: 오늘 내가 준비한 소스야.
2: 우와.
6: 좋네.
3: 우와.
6: 어때?
3: 와, 아니 숙소가 아닌데 일반.
6: 예쁘지.
7: 아,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2: 소아,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7: 그래.
2: 그래. 냉장고.
7: 냉이는 아빠가 한 건가?
2: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 캐서
3: 누가 그때... 내 얘기를 하지?
0: 아빠 그래 이거 하지.
3: 이거 아빠 밭에서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얼마나.

0: 언제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좀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 네, 네.
0: 언니, 감사합니다.
2: 저희 가족의 오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리 불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3: 이거 핏모양 어때?
4: 이게 오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3: 아,
4: 핏모양.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3: 아 그래? 나 왜 안 줬어?
4: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3: 다음에 뭐.
4: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3: 그건 맞아.
4: 그치?
3: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4: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그런 거지.
3: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네.
4: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3: 오리가 비싸잖아.
4: 아 자취생이 해먹기 힘들어서?
3: 웬만하면 내가 해먹는데 오리는 좀 힘들어.
4: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싶대. 엄마 찬스 써야지.
3: 그래.
4: 그래. 비싼 엄마.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더 넣자.
3: 아 맛있는 것 같아.
4: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오리에 버무릴게. 엄마 이거 할 동안 양파 반 개.
3: 반 개?
4: 재파라. 채 썰어줘. 우리 딸 얼마큼 잘하는지 사진씨 한번 보자. 썰어봐봐.
3: 너무 가늘지 않게?
4: 너무 가늘지 않게. 한 0.5cm?
3: 자르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면?
4: 0.5cm? 대파는? 대파도 어슷 길게.

0: 부실 산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러면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오.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언제 몇 년쯤 더 도시락을 삶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1: 한 3년?
0: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더 키워볼까? 오래 줄게. 식비를 더 줄이게.

0: 그럼 요거를 좀 치우고 네가 진짜 먹고 싶다던 김치볶음.
1: 그래.
0: 그거 한번 해보자.
1: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밥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김치 알지? 작년에 아빠랑 200포기 심어가지고 둘이서
1: 아, 그때 그거?
0: 밤새 절여가지고
1: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0: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1: 아 그래?
0: 어. 근데 특별한 거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1: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0: 할머니는 먹을 때? 게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1: 생활 살기 위해 한 거였어.
0: 그렇지. 원래는 엄마 멸치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런 걸로 그냥 놓고 할게.
1: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라고 했지?
0: 작년 12월에.
1: 작년에?
0: 응, 응.
1: 그럼 나 한 입 먹어볼래.
0: 짠 거 줄게. 자.
1: 잘 익었다.
0: 딱 먹기 좋지. 근데 신 거 좋아하잖아.
1: 응.
0: 그냥 너무 살지 않게 한 이 정도 0.5cm 안 되게 이 정도 썰을게.
1: 아까부터 계속 0.5cm네.
0: 그래? 나 0.5 좋아하나 봐.

0: 엄마가 해줬던 게 내가 서울에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플 때나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가 꼭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내 얘기라.
1: 아, 우리 훌륭한 아빠. 농부님.
2: 얼마 식대고 있나?
0: 아빠 한국산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응.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웬만한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뭘.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그치야.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애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나무 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 젓가락 안 되면 핀셋으로.
1: 와,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주방보조 남시였습니다.
1: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 재료를 준비해왔어.
0: 어 진짜?
1: 여기서 아빠는 짠.
0: 껍질도
1: 양파야.
0: 양파.
2: 어 껍질도 벗겨야 돼.
0: 껍질도 벗겨야 되네. 이렇게.
1: 아 그렇게. 그렇게.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해?
1: 난 아빠 잘하는지 감시.
3: 아 진짜?
0: 아 진짜 좀.
3: 왜?
0: 잘하고 있거든.
1: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3: 응? 이렇게 생각 안 해?
1: 응.
3: 이거야?
0: 엄마가 시키면 안 해. 좀 딸이 시켰다.
3: 그러게.
1: 역시.
4: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맞는 그 링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용입니다.
1: 자.
0: 자.
3: 겸손하다.
1: 간장 한 스푼.
0: 간장 한 스푼. 어이씨, 딸님 보고 손 떨린다.
3: 수은정 아니고?
0: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3: 손 떨고 있다 정말.
0: 그래.
3: 다섯.
0: 어이 손 떨린다.
3: 여섯.
0: 어휴.
3: 일곱. 딸님한테 혼날까 봐.
0: 그래. 자, 오늘 맛없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지 간에.
1: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또 아빠가 넣어줘.
3: 그렇으면 제가 수고해 드릴게요.

0: 먹어볼까?
1: 뭐 먹을까?
2: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부터.
2: 나도, 나도 이거부터.
1: 난 이거.
2: 아, 그거, 아 역시 이거.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 딸이 또.
2: 역시 아빠는.
1: 딸이 또 올라왔다.
2: 난 눈치가 없다. 밥을 쪄서 잠깐만.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다?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1: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 괜찮아?
2: 밥이 맛있는 거니까.
1: 아, 밥이 맛있어.
0: 언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다르지. 달라.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뿌듯하시겠어요.
1: 뿌듯하지. 아니, 들어가는 거 별거 없었잖아.
0: 근데 맛있지.
1: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얘도 재료가 김치밖에 없잖아.
0: 맞아.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
0: 그러니까.
2: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
2: 그래. 손으로 썰었어.
1: 사랑이 듬뿍. 사랑이.
2: 듬뿍.
0: 그래서 맛있는 거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담아봅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러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제

0: 대충론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1: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 서울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1: 오늘 원래 경복궁 길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데 약간 꽁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1: 그러니까.
2: 약간 지금 보면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
3: 그래.
2: 그런 느낌이야.
1: 약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2: 너무 좋은데?
1: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보고. 그래. 소유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이게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유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1: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1: 네,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1: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3: 나 그래.
2: 항상 고마워.
3: 나도.
2: 고마워.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eo Soo-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jin, Kim Jong-sik, Kang Chae-yoon, and others buil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것 같냐? 완전 끝장 난 것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5: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주인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6: 뭐하냐?
3: 아니, 뭐죠?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5: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뭐가 아는 게 아니야.
6: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도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좀 장선 좀 해줘.
6: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지금.
3: 쌤, 아, 저, 그게 아니고요. 쌤, 저 사고 받지 않아요.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7: 꼭 한 번씩 서로 끼치는 장난을 쳐요.
8: 야, 너는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8: 걔 오래 만남친 몇 년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im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9: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파?
9: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10: 마치겠습니다.
11: 누구야, 이 시간?
12: 세남장?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2: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2: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2: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하,
13: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4: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2: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탑을 하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0: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 주인아.
0: Several days later.
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0: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5: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 너는 이게 지금 니일 같지 않지.
10: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 야 이주인.
3: 아 왜?
1: 야 너나 깝치지 마.
10: And Juin responds in kind.
1: 맞아.
10: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6: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 주면은.
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3: 나 봐봐.
10: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3: 또 한 번에.
5: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4: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10: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0: to the world of 18-year-old Ch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osubin passed three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0: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osu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a at the casting workshop.
2: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흐름을 읽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어떻게 이런 친구가
0: Actress Chang Hye-jin,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Chuin's mother.
2: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가은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들,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자인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The title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2: 주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0: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3: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볼까요?
0: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3: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0: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Chuin. Actress Hosu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2: 너무나 평범한데 아주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기합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0: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2: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0: Feel rising stars Hosubin'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s a student at Hong Dan-bi Youth Research.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대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그렇죠.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네.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네.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네.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네.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네.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되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네.
1: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그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베서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니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런 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그
0: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네네네.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
1: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4: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5: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4: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5: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5: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 상사다 해가지고.
1: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5: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

0: 프레인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물질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2: 어제 지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단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1: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2: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1: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2: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2: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2: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2: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0: 한재종을 처음 봤을 때 제가 3기인데 그때 너무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어서 첫 우매였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들어왔던 게. 하는 말은 근데 사실 그게 대학교 사망탄 작업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큰 생각 없이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 좋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이 좋다고 한 거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좋은 단어는 난입을 하는 거예요.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불편하죠. 거기서 이제 발화의 주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가가 하면 카메라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선다는 거 되게 조금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을 읽을 때 다른 층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입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혼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물감 같은 거죠. 제 작업은 그런 거지. 이렇게 난입, 세상에 난입을 하고 그게 되게 이빨에 낀 고기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불편한 어떤 지점? 저 자식이 왜 저기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아니면 남이 말해주는 막 단어를 막 썼어요. 막 말을 쓴데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다 빌어온 말들인 거야. 나 하루 전날 밤 꼬박 새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서 막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박희 선생님이 커트하는 거예요. 정우 씨책 많이 읽고 있죠, 요즘. 그러는 거예요. 책 그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면 딱 쓰는 말이 똑같아요. 이 친구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게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나의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내가 스스로 내 작업의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작업을 알 수가 없어요. 평론가들이 하는 마음이,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휘둘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저도 망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폭 떨어지고.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가 여기가 끝이겠군 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계기가 이제 내 작업을 내가 스스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고. 쓸모없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음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반대 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삶은 그 다음을 질문을 한 거죠. 왜라는 말을 한 거죠. 그 행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질문이 남는 거죠. 왜?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컨텍스트가 남아요. 제가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때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쓸모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쓸모없고 쓸모있음의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땡깡 찍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건데요.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농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포격,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하는 거. 웃음을,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억압받은 자의 무기라는 말을 하죠. 유머라는 거는.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이 놀리는 걸 하는 거죠.
1: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형성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을 얻게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하고 살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0: 조롱의 언어는 뭐냐면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조롱이 돼요. 제가 하는 행동은 세상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가 마지막까지 돌아버리게 놀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쟤를 따라하는 거거든.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따라해요. 그러면 얘는 거의 반 미쳐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머는 다른 언어가 없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국회의사당을 이거 만들어놨잖아. 그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머리를 쓰는 거군요. 그게 되게 환장할 정도로 짜증나는 거거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작업에서 유머를 쓰려면 리딩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작업을 읽었을 때 유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거는 웃음 이후에 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으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다, 뭐 촛불 시위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작업을 할 때가 좀 달라요. 우리 술래잡기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뛰다가 있죠. 잡히기 직전에 탁 서버리는 거야. 같이 와 갈 때 약간 탁 갑자기 서요. 그러면 우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비유. 그러면 그때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세상은 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있거든요. 같이 계속 같이 막 고민하고 어떻게 돼야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계속 보다 갑자기 탁 서면 진짜 뛰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뭘로 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들도 보이고 사실 아, 예수가 하는 게 그런 거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이 사회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빨에 낀 되게 불편한 존재가 사실은 예수가거든. 제가 하는 예술가는 그런 예술가이고 싶고 제가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 인간 옥종은. 시사동의 포지션은 불광동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의 외곽이고 그 또한 저희는 잘 나가는 작가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국행 가서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갤러리, 더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쪽 가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거의 다 공모로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간이 아름아름하는 작가구나가 되면 안 되고 저기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획에 맞는 작가가 한다라는 게 돼야지 그 작가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아, 저희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 맞고 한 명 두 명이 쓰러지거든요. 진짜 쓰러져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게 쓰러졌던 사람들 중에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활동 재개 작가 이런 공모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가 경력 단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저보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20대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나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당연하죠. 학생 때는요, 학생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시각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각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시각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익숙해져서 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작가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고 거칠어도 돼요. 그걸 보여주죠.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냥 네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로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신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작업을 봐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보이겠지.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 있죠. 앞으로도 못 풀어요.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을 거였죠. 제가 죽기 전까지 꿈이 있다면, 아, 정말 그냥 꿈이 있다면, 제 능력을,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아는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못 뛰어넘는 게 진짜 답답해. 진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This is albechu. You might know b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1: Good.
0: And then move some color.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1: 오, 이거 무조건.
0: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2: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2: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2: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2: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2: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네, 네.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2: 네,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2: 네,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2: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약돌돼지 파는 가게죠?
3: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약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3: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3: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3: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3: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 있다고 들었어요.
3: 아,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3: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여기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3: 접속하시면, 예,
0: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0: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옹미자입니다.
1: 옹미자로 어떤 쇼를 하시나요?
0: 짜잔! 옹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0: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1: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0: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2: 와!
0: 여기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기.
0: 저도 같이.
1: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0: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1: 혹시 맛봐도 될까요?
0: 그럼요.
1: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0: 네.
1: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0: 아, 오미자 총이네요.
1: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오. 약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0: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1: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0: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도만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0: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0: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1: 네. 잠깐만요.
0: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0: 네.
2: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마리네이드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nice omija chong.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c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eu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Omija wine. 간장. And now, our star, Omija Cheong. Oh,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Omija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ganjang.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베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팍팍팍팍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bye!
1: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e.
3: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악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테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네. 자, 근데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랑했긴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롯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여름은 농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농사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농사일이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며 고단함을 달래고 기운을 내곤 했다고 하죠. 이때 부르는 노래를 들노래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전라남도 담양의 들노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는 신봉사의 모습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젊은 소리꾼 김정훈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담양 들노래와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0: 그때여 뺑덕이네 난 황봉사와 눈이 마저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말이여 그 새벽에 시원해서 한 2, 30리는 딱 자야 되는 거요. 아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있을 리가 만무지. 신봉사 겁이 덜컥 나서 네.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어? 아 마누란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새벽에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젊은 봉사 코 큰 놈 데리고 일찍언니 갑디다.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인자사 그런 말이야? 에?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어?
1: 얼쓰고
0: 신봉사 기가 막혀 섰던 자리
1: 예.
0: 퍽

세상 천지 독헌년아. 눈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 치고 못할 텐디 누나 눈 날 버리고 네가 뭐지 절뜨건 뜨자 세서방 따라서 그 차를 까거라 그렁저렁 올라갈지 이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휙 뿌리며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쳐다보느냐 반항은 천봉이 옥 내려 굽어보면 백사지 땅일래라 허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입고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 차천방저 지방저 월턱덕 후보저 방울이 벗금정 떠나가릴제 청산 유순은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 낸다 심봉사 좋아라 심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헐양으로 상하의 복을 활활 벗어 시내가에다 접쳐놓고 물에 풍덩 들어서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 덮밥 쥐어서 양치질도 꼴꼴 치고 또 한 주먹을 덮밥 쥐어서 겨드랑 높은 지르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간 들 이어서 시원하며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Oh.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1: I have a 동전 하나 있는데 이런 거야? 가령 동전 이렇게 싹 던졌어. 딱 잡았어.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잡아서 보면 이제 앞면 뒷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헷갈리는 거네.
2: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수가 있어. 그게 돌고 있을 때가 양자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 라고 비유를 해볼게. 모르잖아.
1: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2: 모르잖아. 그걸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 볼게. 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모르겠는데 딱 봤어.
1: 돌고 있는 걸 봤어.
2: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 버려. 아.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1: 확률로.
2: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야.
1: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 관찰을 해도 모르는.
2: 관찰해도 모르잖아.
1: 모르는데.
2: 그냥 들고 있잖아.
1: 들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2: 만들 수 있지.
1: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2: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1: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2: 만약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리는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1: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서 고정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원칙적으로 그렇지.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를 확 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지.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99.999%고 옆에 있을 확률이 0.0001%인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0%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이건 100%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 항상 그 중간이야.
1: 확률인구나.
2: 확률이야.
1: 특히 양자역학의
2: 양자역학이 특히 양자역학 확률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니지.
1: 100%는 아니고.
2: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할 확률이 0%는 아니야. 굉장히 낮지. 1 나누기 0이 100만 개쯤 붙을 수 있지. 하지만
1: 100%라는 건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2: 100% 0%는 없다.
1: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리현상에서 100%나 0%는 없는 거구나.
2: 그렇지.
0: Let's explore time where the quantum effect occurs, in which time exists everywhere and nowhere and is determined by probability in the moment when it is measured.
2: 생각은 좀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무슨 상관이야.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시 세계에는 시간 흐르지 않는 거야.
0: At the nanoscale, the passing of time is not visible. There is only motion of which the before and after are unknown.
2: 걔네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잖아.
1: 시간이 있지.
2: 늙잖아. 자, 그럼 시간은 중간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미시 세계는 없다가 거시 세계, 내가 거시 세계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1: 그럼
2: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1: 아.
2: 왜냐면 시간이
1: 아무도 몰라.
2: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0: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What if it only has a seat? Is it a chair then? If it only had chair legs, would people see it as a chair? When can we call a chair a chair? So when does time appear between one time and another?
1: 그거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뭉치고 뭉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2: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낸 거지.
1: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뭐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는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2: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래 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1: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2: 예측할 있지.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1: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2: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이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1: 다르지.
2: 그리고 무질서도 증가했지.
1: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엉뚱한 카드가 막 나오는
2: 거지. 거야. 내가 예상할 수 없는.
1: 예상할 수 없는.
2: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1: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2: 제가 무질서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0: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i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2: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3: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2: 연결돼 다 연결되네.
0: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2: But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돼.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3: 질서가 있어야 물서가 되겠지.
2: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3: 그렇죠.
2: 그렇지,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0: 진짜의 시간의 흐름은 처음 울소스를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1: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0: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빅뱅에서 물질소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물질소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1: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잖아.
0: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예술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1: 그렇지.
0: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예측할 수 없지.
1: 그렇지.
0: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1: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회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0: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학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학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걸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한 거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학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1: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0: 될 수 없다는 거야.
1: 인간은.
0: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1: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과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0: 거구나. 없는 거지.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1: 그렇구나. 아, 그러네.
0: 그렇게 생각해보면
1: 우리가 중요한 존재.
2: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approaches. Should I go faster? Go slower? Change lanes? Or yield to a passing car? I make small choices. And my choices affect all the drivers around me on the road. Each driver is observing the road from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locations while being observed as well. After the bustle of traffic subsides, night comes. I listen to an incredible story about a creature in the deep ocean.
3: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지중해의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0: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1: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시간 아니야?
2: 아침 뭐 먹었고? 어.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어, 그래.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아,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대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 요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요런 느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쓰신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0: 양해,
1: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샛단도 그렇고.
1: 네, 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그러네요.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0: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씨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늘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사회 문명,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 전부에 대해서 그것들의 현재 상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늘 할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하고 싶은 무엇이라는 말은 좀 불분명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와 논리의 윤곽과 의미 같은 것은 흐려지고 시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 좀 끌려 들어가면서 시인으로서 제가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시의 화자나 시적 주체라고 부르는 또 나아가서 시가 하는 말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목소리가 발하는 내용 속에는 어쩌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저의 어떤 관심과 염려, 그것의 지속적 영위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시인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당신 요새 왜 시 안 써? 왜 발표한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시가 잘 안 돼 요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새 시가 잘 안 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시인 내부, 시인의 어떤 사고 범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사고의 테두리를 넘어선 어떤 곳에서 시인한테 찾아오는 생각이나 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의 중요한 말들은 뭔가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말 같죠.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네루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 찾아왔는데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시인들한테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말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했던 말도 하시고 했던 말도 지우며 오는 말씀. 놀라라 남 욕하는 말씀. 듣는다 들어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다 이해되는 말씀.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해되어 있는 말씀. 하느님처럼 아득하시고 하느님처럼 지당하신 말씀. 예, 예, 예. 안개 같고 졸음 같고 가시 같아서 날벼락 같고 거짓말 같은 어머니 말씀 무조건 듣는다 들어드린다. 어머니는 이제 신비를 유언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즉각 신비가 되어 엎드려 듣는다. 예, 예, 예. 이렇게나 쉼 없는 유언 들어드린다. 이렇게나 쉽게 계속될 신비 들어드린다. 어머니가 어머니 하셨다. 신비가 신비하셨다. 들어드린다.

문학 작품은 산 사람한테서 다른 산 사람한테로, 또는 죽은 사람한테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로, 또는 한 나라 사람한테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로 전달되고 소통되고 향유되는 것이겠죠. 저도 어려서 읽은 책들, 이제 외국 문학 작품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 문학 교양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시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시는 한국어로 된 시도 아리송한데 외국어로 쓴 시들도 원래는 또 그 나라 말로 쓰여진 대로 아리송할 텐데, 아리송한 외국 시를 아리송한 한국 시로, 아리송한 한국 시를 아리송한 외국 시로 잘 번역하는 일이 어느 만큼 가능할까, 그런 회의는 또는 궁금증은 가끔 들었습니다. 잘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떤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어떤 생활 감각이나 정서, 심리적인 뉘앙스, 또는 해당 언어로 이루어진 시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번역 내지 이해 같은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이제 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제 시 또한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시가 잘 번역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번역이 될 만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를 쓰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평생에도 잘 안 되는 건데 잘 알 수는 없지만, 시 쓰기하고는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린 날의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시는 아마 태생적으로 그 교과서의 오른말하고 대립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른말의 당위성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게 시고 예술이고 그런데, 그거 별개로 저는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오른 교과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어린이가 되어서 의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o Soo 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jin, Kim Jong-sik, Kang Tae-yoon, and others buil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주인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5: 뭐하냐?
3: 아니, 뭐지?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3: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3: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너가 아는 게 아니야.
5: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뭐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도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고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좀 장소 좀 해.
5: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3: 쌤, 아, 그게 아니고요. 쌤, 사고 받지 말아요.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6: 꼭 한 번씩 서로 끼치는 장난을 쳐요.
7: 야, 하천,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7: 어, 있어봐. 걔 오래만 남친 몇 명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in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8: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 파?
8: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9: 마치겠습니다.
10: 누구야, 이 시간?
1: 새 남정?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 우와,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1: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1: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12: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3: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1: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타부라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0: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 주인아,
0: several days later.
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0: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4: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 너는 이게 지금 이 니일 같지 않지.
9: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 야 이주인.
3: 아 왜?
1: 야 너나 깝치지 마.
9: And Juin responds in kind.
1: 마셔.
9: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5: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 주면은.
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3: 나 봐봐.
9: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3: 또 한 번에.
10: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4: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9: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e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4: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비우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9: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e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er at the casting workshop.
14: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흐름을 잇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지?
9: Actress 장혜진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Juin's mother.
14: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가은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들,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장혜진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9: The title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14: 주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9: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3: 저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볼까요?
9: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4: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9: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Juin. Actress Heo Soo-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14: 너무나 평범한데 아주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궁합이 들어간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
9: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14: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15: Feel Rising Star's husband'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불세기 섣거라! 섣다!
0: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태교는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태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1: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베서
1: 아.
3: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런 놓으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이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나.
1: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4: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5: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를 하셨다고.
4: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5: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 주저한테로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4: 그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5: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4: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5: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0: 어제 네.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다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1: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0: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0: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0: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0: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0: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0: 마지막 날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삼겹살 내기를 하겠습니다.
1: 삼겹살 내기?
0: 예.
2: 삼겹살 받고 닭고 네. 등심.
1: 삼겹살 등심?
2: 등심.
0: 건초. 수레! 박수! 비오! 네! 기우 잡는! 범준이! 예!
3: The first competition begins on this rock. To ensure safety, two members inspect the area first. It's a steep cliff with no retreat.
1: 이게 올라가기가
2: 수직이라
1: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0: 호준아, 그 뒤편에 지금 경사지.
4: 완전 절벽이 절벽.
2: 그지? 그 뒤쪽이 절벽이라 그 만만치가 않아. 거기가 자세잡기.
3: They tightly fix climbing ropes to the rock to prepare for today's competition. Now it's clear. The first event is climbing a steep cliff.
0: 행군이라든지 네, 침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반드시 산악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바위에서는 계속 가려면 이 내패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This harsh training is notorious in the army. Safety gear is a must. They train in advance to be prepared when their country needs their help.
5: 저 친구는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이 좋을 것 같고.
2: 여기는 군대 스타일이고 나는 이제 사회에 하던 스타일인데 그 한번 차이를 한번 보여줄게.
0: 피우 잡는 독수리! 야! 파이팅! 피우! 파이팅!
2: 좋더라고.
3: 아, showdown between a junior who was discharged from the army just last year and a senior who was discharged 23 years ago.
0: 보고!
6: 이거 팀 백종호 등반 준비까? 독수리 팀 예비역 간사 어르신 등반 준비까?
0: 등반!
6: 등반! 가자!
3: They start at a similar pace. Relying solely on a rope, they climb a precipitous cliff.
0: Yeah! 독수리 간다! 자, 올라가!
3: The gap widens.
0: 독수리! 따라간다!
3: The winner is the junior. But it's not over yet.
0: 자, 하강 자세 잡고.
6: 하강!
3: This guy descends in a matter of seconds like a real eagle.
0: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비역 장자 하루준 하강 끝.
3: Then.
2: 비호 팀 백정호 하강 끝.
0: 독수리 팀 한호준. 예. 자세 10점. 목소리 10점. 착지 9점. 우리 저 비호 팀 우리 백정호 자세 9점. 목소리 10점, 착지 10점에서 두 사람 동점입니다.
1: 오~ 아, 이거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2: 빠졌는데?
0: 뭐요?
2: 어떤 거? 안전성, 정확성.
7: 자. 저도 후식이 이제 현역으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선배님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 Will Team Flying Tiger be able to turn the tide this time? The second event is ocean swimming.
8: 네, 제가 낯을 차립니다 이제. 이거에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 좀 다 맞춰서

0: 네. 나라를 구할랍니다.
1: 아, 저거리 보면 수정이 반대.
0: 반대?
1: 그런 건 초보자들이 다 입는 거고, 이렇게 프로들은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0: 초보자! 자, 경기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17호불 하얀 거 보이는 대로 턴을 해가지고 다음 주자한테 타치를 하고 또 여기 먼저 오른쪽에 이깁니다. 첫 번째 주자가 누구십니까? 손 드세요.
2: 네. 우리 팀장들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0: 아, 두 분이?
2: 예. 네.
0: 자존심 걸고.
2: 아이, 그럼요.
1: 뭐 자존심 가시고 그러요 이런 거 같다가.
0: 준비, 시작!
3: Foul play right from the start. When they were on active duty, they swam 4 kilometers on end.
0: 야, 우리 저 정태팔 중대장 저 죽을 똥 살 똥 들어오는데.
3: Today they are swimming only 100 meters round trip, but because of the waves, it requires more physical strength than regular swimming.
0: 아까 얘기대로 좌측으로 하면 방향 못 잡아서.
3: This training prepares for rescuing people swiftly from maritime disasters. Is it because he was discharged a long time ago? It looks like he's the one who needs to be rescued.
0: Okay. 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1: 아이고, 어지러.
0: 아니. 구조를 당했네요.
1: 구조 당했습니다.
0: 네? 언제부터 힘드시던가요?
1: 출발할 때.
0: 출발 때부터?
1: 어차피 뭐 던져진 거 어떻게.
0: 우리 정태팔 중대장 있는 독수리팀이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4: 아, 그것은.
0: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 BO팀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4: 아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3: The Strong Guys Fall Sports Festival, reminiscent of harsh training, nears its end. Their median age is around 50, but they still train hard and invest their personal money to be ready to help their country when their special skills are needed, and they don't ask anything in return.
0: Hey, 저 어차피 대장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래야 대원들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대장이 힘들어요.
5: 네,
0: 힘들어.
5: 네, 동갑입니다, 셋이.
6: 아, 동갑이세요?
5: 네. 네.
7: 쉬운데.
6: 쉬운데.
7: 네.
6: 어떤 거 할 때 제일 힘드세요?
7: 이렇게 나와서 훈련하는 거 힘들죠.
6: 다시 군대 간 것 같아요?
7: 네. 아, 어제 꿈에 나올 걸 기억났어요.
8: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 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체력이 고갈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저기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 커버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또 밖에 가서 체력 단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3: Driven by their passion, these strong guys came all the way to an uninhabited island.
0: 오늘은 우리 이제 대원들이 네. 고생했으니까
5: 네.
0: 이제 삼겹살 좀 또? 먹여서
4: 아니 소고기 삼겹살이 무슨 삼겹살이에요?
0: 요새 소고기 파동 같아요.
4: 아, 이거 너무 하는데.
0: 저
4: 아이, 안 먹어. 야, 철수.
3: Let's see what he'll say when he sees this. They grill pork belly in an iron pot lid they found yesterday. Oil coming out of the pork is used to fry kimchi.

0: 그냥 시련을 주시는
1: 거 같아요. 조금 맛있어.
2: 이게 더 맛있어요?
1: 라면. 아,
3: 이렇게 훈련하면서 나라 지키는 게 취미다. 아, 행복해요.
2: 취미생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3: 100세 시대니까 죽어도 70, 80까지는 해야 되겠죠.
4: 안전해요! 안전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5: Loving their country is their special skill. The Strong Guy Sports Festival comes to an end.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echu. You might know b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Hello,
2: hello,
0: Mr. Munggyeong. How did you get here? I want to know some of Munggyeong's traditional food and also the Jeonbunju. Yes, really. Thank you.
2: Have
0: a good day. Have a good day. Thank you. Oh? Umija?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3: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0: 지금 지나가다가
4: 네.
0: 오미자 와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 왜 특별해요?
4: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4: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4: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Munggyeong.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3: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식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4: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3: 오미자로 만드는 술?
4: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3: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네, 네.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4: 네,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3: 맛이 달라요?
4: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3: 아, 진짜로?
0: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4: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0: 여기
3: 얕돌 돼지 파는 가게죠.
5: 예, 예.
3: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 돼지 묵념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5: 예.
3: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5: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3: 진짜 돌이에요?
5: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3: 맛도 달라요?
5: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3: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5: 아,
3: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얕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5: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3: 어,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5: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3: 1.5cm. 여기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한산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5: 접속하시면, 예,
3: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5: 네,
3: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3: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6: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6: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3: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6: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3: 와!
6: 여기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여기.
6: 저도 같이.
3: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6: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3: 혹시 맛봐도 될까요?
6: 그럼요.
3: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6: 네.
3: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6: 아, 오미자 총이네요.
3: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6: 오.
3: 얕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6: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3: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6: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6: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3: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6: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3: 네. 잠깐만요.
6: 제가 도와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6: 네.
3: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0: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gochujang omija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I will put our nice omija chong. 1.5 spoons. But if you want to put 2,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1/2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ght,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1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1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omija wine. Ganjang. And now our star, omija chong. Oh,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omija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ganjang.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퍽퍽퍽퍽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이탈리아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1: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반갑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ti.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에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아,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대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0: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요런 느낌이 이제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기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양해,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래요?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네.
0: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색감도 그렇고.
1: 네, 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그러네요.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씨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늘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사회 문명,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 전부에 대해서 그것들의 현재 상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늘 할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하고 싶은 무엇이라는 말은 좀 불분명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와 논리의 윤곽과 의미 같은 것은 흐려지고 시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 좀 끌려 들어가면서 시인으로서 제가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시의 화자나 시적 주체라고 부르는 또 나아가서 시가 하는 말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목소리가 발하는 내용 속에는 어쩌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저의 어떤 관심과 염려, 그것의 지속적 영위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시인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당신 요새 왜 시 안 써? 왜 발표한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시가 잘 안 돼 요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새 시가 잘 안 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시인 내부, 시인의 어떤 사고 범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사고의 테두리를 넘어선 어떤 곳에서 시인한테 찾아오는 생각이나 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의 중요한 말들은 뭔가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말 같죠.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네루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 찾아왔는데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시인들한테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말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지우며 오는 말씀, 놀라라 남 욕하는 말씀, 듣는다 들어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다 이해되는 말씀,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해되어 있는 말씀, 하느님처럼 아득하시고 하느님처럼 지당하신 말씀, 예, 예, 예. 안개 같고 졸음 같고 가시 같아서 날벼락 같고 거짓말 같은 어머니 말씀 무조건 듣는다, 들어드린다. 어머니는 이제 신비를 유언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즉각 신비가 되어 엎드려 듣는다. 예, 예, 예. 이렇게나 쉼 없는 유언 들어드린다. 이렇게나 쉽게 계속될 신비 들어드린다. 어머니가 어머니 하셨다. 신비가 신비하셨다. 들어드린다.

문학작품은 산 사람한테서 다른 산 사람한테로, 또는 죽은 사람한테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로, 또는 한 나라 사람한테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로 전달되고 소통되고 향유되는 것이겠죠. 저도 어려서 읽은 책들, 이제 외국 문학 작품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 문학 교양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시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시는 한국어로 된 시도 아리송한데 외국어로 쓴 시들도 원래는 또 그 나라 말로 쓰여진 대로 아리송할 텐데, 아리송한 외국 시를 아리송한 한국 시로, 아리송한 한국 시를 아리송한 외국 시로 잘 번역하는 일이 어느 만큼 가능할까, 그런 회의는 또는 궁금증은 가끔 들었습니다. 잘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떤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어떤 생활 감각이나 정서, 심리적인 뉘앙스, 또는 해당 언어로 이루어진 시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번역 내지 이해 같은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이제 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제 시 또한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시가 잘 번역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번역이 될 만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를 쓰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평생에도 잘 안 되는 건데 잘 알 수는 없지만, 시 쓰기하고는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린 날의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시는 아마 태생적으로 그 교과서의 오른말하고 대립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른말의 당위성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게 시고 예술이고 그런데, 그거 별개로 저는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오른 교과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어린이가 되어서 의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안녕하세요.
1: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0: 그 원소 같은 것도 좀 있으면 구경 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1: 필요한 게 어떤 건데요?
0: 뭐 그 탄소나 네. 뭐 구리나 뭐 산소, 질소 여러 가지 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원소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1: 요거는 아연판이에요.
0: 아, 아연. 이런 건 그럼 얼마나 해요?
1: 요거는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0: 아, 네네네.
2: These materials are easily purchased at a hardware store. It's hard to believe that the elements in these materials are also inside of us. What kind of chemical combination is this?

0: 산소가 8이 4개인데 거기에 산소, 질소 그 결합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탄소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헤테로 원소라든가 금속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ingredient for many substances. Hence, carbon is widely regarded as the king of elements. It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creates the kind of matter necessary for life.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 그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감시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고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어?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여기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훈 님. 예. 이제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름 뭐 호적을 보여주기 알지. 예. 그 근데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
2: 함자도 모르고 뭐 애삼소 말만 애삼소 들었지.
1: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 님, 이분이 이제 이성
2: 들어가셨죠.
1: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서울 대신 저는 아무 중국을 이래 밀양하다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문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 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네. 이수림 님.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3: 그 선조는
0: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4: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만 이때 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9일제로 지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촌 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5: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6: 굉장히 럭키합니다.
5: 럭키한 거예요?
6: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0: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1: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0: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1: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2: 예.
1: 좀 찾아뵀습니다.
2: 전사님 안 힘들어라 그러는데.
1: 아.
2: 네. 형님도 그렇잖아요.
1: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예. 1264
2: 신평.
1: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예. 그때 이제
0: Mr. Cha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2: 최근에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잖아, 일 왔잖아. 그 사람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1: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2: 아 맞아요.
1: 네,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1: 아 어디요?
2: 연변.
1: 연변까지요?
2: 예.
1: 근데 뭐 못 만났죠 결국은.
2: 그래 맞아요.
0: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7: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0: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This is Hill 290 on Qingmyeong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8: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1: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8: 네,
1: 아.
8: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1: 아.
8: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으로 해서 A, D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0: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롯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론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와,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 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랑했기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er.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0: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0: 이거 왜 이거에 돈비야? 돈비.

여름은 농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농사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농사일이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며 고단함을 달래고 기운을 내곤 했다고 하죠. 이때 부르는 노래를 들노래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전라남도 담양의 들노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는 신봉사의 모습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젊은 소리꾼 김정훈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담양 들노래와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여 뺑덕이네 난 황봉사와 눈이 맞아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말이여 그 새벽에 시원해서 한 2, 30리는 딱 쳐야 되는 거요. 아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있을 리가 만무지. 신봉사 겁이 덜컥 나서 응.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어? 아 마누란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새벽에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젊은 봉사 코 큰 놈 데리고 일찍언니 갑디다.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인자사 그런 말이야?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뭐냐? 귀신이라도 못 때리라 유년아 너 그럴 줄을 내 몰랐다. 아서라 현철어신 우리 곽씨도 있고 살고 절천대요 됐다 정예동 생일

세상 천지 독헌여라. 눈 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 치고 못할 텐디 누나 눈 날 버리고 네가 뭐지 절대 건드냐 새서방 따라서 거 잘 까거라 그렁저렁 올라갈지 이때는 어느 땐고 5월 삼복 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강포헌이 쳐다보느냐 반항은 천붕이옥 내려 굽어보면 백살이 땅일래라 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입고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 차천방저 지방저 월턱저 우구저 방울이 벗금정 떠나가릴제 청산 유순은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 낸다 심봉사 좋아라 심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헐 양으로 상하의 복을 활활 벗어 쳐놓고 물에 풍덩 들어서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 덮밥 취어서 양치질도 꼴꼴 치고 또 한 주먹을 덮밥 취어서 겨드랑 높은 지르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간 이어서 시원한

0: 좋다, 좋다.
1: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2: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echu. You might know b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0: Good.
2: And then more,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Mm-h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2: 아, 저는 우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어요.
3: 아,
2: 여기서 진짜.
3: 이렇게.
2: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3: 네,
2: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4: 네.
2: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4: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2: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4: 네.
2: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4: 네.
2: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4: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2: 오미자로 만드는 술?
4: 예, 오미나라라고 오미나라.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2: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4: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2: 맛이 달라요?
4: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2: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4: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2: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돼지 파는 가게죠?
5: 예, 예.
2: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5: 예.
2: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5: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2: 진짜 돌이에요?
5: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2: 맛도 달라요?
5: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2: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5: 아, 네.
2: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5: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2: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5: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2: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5: 접사보시면 네,
2: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5: 네,
2: 잘 가세요.
5: 네, 들어가세요. 네.
1: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1: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6: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6: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6: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1: 와.
6: 여기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기.
6: 저도 같이.
1: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6: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1: 혹시 맛봐도 될까요?
6: 그럼요.
1: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6: 네.
1: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6: 아, 오미자 청이네요.
1: 오미자 청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6: 오.
1: 약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6: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1: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6: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도만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6: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6: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1: 네. 잠깐만요.
6: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6: 네.
1: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gochujang omija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nice omija chong.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eu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Omija wine. 간장. And now our star, Omija Cheong. Oh,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Omija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ganjang.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A little bit of salt. We only want to give the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베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0: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bye!
1: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타 통피아 씨 이렇게 모셨습니다.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o Soo 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 Jin, Kim Jong Sik, Kang Chae-yoon, and others fille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5: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주인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6: 뭐하냐?
3: 아니, 뭐지?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5: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너가 아는 게 아니.
6: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뭐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고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 뭐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아, 좀 장소 좀
6: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3: 쌤. 아, 그게 아니고요. 사고가 받지가 않아.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7: 꼭 한 번씩 소름 끼치는 장난을 쳐요.
8: 야, 저는 넌 어떻게 생각해?

0: 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3: 어, 있어봐. 걔 오래만 남친 몇 명 걸렸지?
2: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im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4: 너 누가 과자 먹으래?
5: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4: 너 10분 뒤에 거실 집파?
5: 아, 누나!
2: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6: 마치겠습니다.
7: 누구야, 이 시간?
8: 세남정?
4: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2: Mom drinks more and more.
8: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2: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9: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2: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9: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하,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0: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9: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타브라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2: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1: 주인아,
2: several days later.
1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2: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2: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1: 너는 이게 지금 네일 같지 않지?
2: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1: 야 이주인,
9: 아 왜?
11: 야 너나 깝치지 마.
2: And Juin responds in kind.
11: 마셔.
2: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13: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 주면은.
1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9: 나 봐봐.
2: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9: 또 한 번에.
4: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2: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4: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 비우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2: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a at the casting workshop.
14: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흐름을 읽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친구가
2: Actress Chang Hye-jin,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Juin's mother.
14: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가은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들,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자이드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Idol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1: 유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자체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랑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0: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2: 저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어?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요?
0: 아.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3: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0: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주인. Actress 서수빈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1: 너무나 평범한데 아주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기합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0: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1: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0: Feel rising star's husband'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월세는 60만원, 식비는 90만원.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나 뭐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해.
4: 아 진짜. 좀.
3: 왜?
4: 잘하고 있거든.
2: 믿어볼까 그러면? 응?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1: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안녕. 일단
1: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2: 그러게요.
1: 핏공 못 찾아서 한참이었어.
3: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영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4: 소영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저희 소영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1: 냉장고 열어봐도 돼?
5: 열어봐.
2: 나 책임 입고 사나?
1: 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2: 아니.
3: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 걱정 많이 했는데 하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해 먹고 다니네.
5: 그치?
1: 그치?
5: 걱정하지 마.
1: 마음 놔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4: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5: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1: 진짜?
2: 진짜? 뭐지?
1: 어버이날 선물?
2: 비싼 거?
5: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2: 아, 맛있는 거?
5: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아.
1: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5: 지금 가보래.
2: 가보자.
1: 가보자.
2: 여보죠.
1: 가보자. 가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5: 순살 감자탕?
1: 아,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있었거든. 맛있더라고. 그래서
3: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아,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 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4: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있잖아, 안주류. 아, 그런 게 많이 땡겨.
1: 주단이 있어, 주단.
4: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5: 그것도 그래.
4: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5: 그래.
4: 소주 한잔 하게. 소주 한잔 하게.
5: 제일 먹고 싶어.
1: 그래,
5: 곤란하게.
4: 그거는 할 수 있다.
1: 한 게 아닐 한, 수도 있어.
4: 그래, 한 두 개.
5: 오늘 내가 준비한 소스야.
1: 우와,
5: 좋네.
2: 우와.
5: 어때?
2: 와, 아니 숙소가 아닌데? 일반?
5: 예쁘지?
6: 아,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3: 소영아,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5: 그래.
3: 그래. 냉장고.
6: 냉이는 아빠가 한 건가?
3: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 캐서

0: 일을 하지.
1: 아빠 그래 해야지.
0: 이거 아빠 밭에서 응.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응.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올바른다. 어쨌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2: 아, 네.
0: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2: 네네.
0: 언니 감사합니다.
2: 저희 가족의 오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리 불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1: 이거 핏모양 어때?
3: 이게 오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1: 아,
3: 핏모양.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오.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나 왜 안 뒀어?
3: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1: 다음에 뭐. 어.
3: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1: 그건 맞아.
3: 그치?
1: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3: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그러고 왔지.
1: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네.
3: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1: 오리가 비싸잖아.
3: 아 자취생이 해먹기 힘들어서?
1: 웬만하면 내가 해먹는데 오리는 좀 힘들어.
3: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엄마 찬스 써야지.
1: 그래.
3: 그래. 비싼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더 넣자.
1: 아 맛있는 것 같아.
3: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오리에 버무릴게. 엄마 이거 할 동안 양파 반 개.
1: 반 개?
3: 어. 재파라. 채소로? 어. 채소로 줘. 우리 딸 얼마큼 잘하는지 표정치 한번 보자.
1: 아, 들어봐봐. 너무 가늘지 않게?
3: 어. 너무 가늘지 않게. 한 0.5cm?
1: 자르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는.
3: 0.5cm. 대파도 어슷 길게. 그런 것 같아.

0: 부실 산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러면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오.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언제 몇 년쯤 더 도시락을 삶아야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1: 한 3년?
0: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더 키워볼까? 오래 줄게. 식비를 더 줄이게.

0: 그럼 요거를 좀 치우고 네가 진짜 먹고 싶다던 김치 받고
1: 그래
0: 그거 한번 해보자.
1: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박 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김치 알지? 작년에 아빠랑 200포이 심어가지고 둘이서
1: 그때 그거?
0: 밤새 절여가지고
1: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0: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1: 아 그래?
0: 어. 근데 특별한 거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1: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0: 할머니는 먹을 때? 게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1: 생활 살기 위해 한 거였어.
0: 그렇지. 원래는 엄마 멸치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런 걸로 그냥 놓고 갈게.
1: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라고 했지?
0: 작년 12월에.
1: 작년에?
0: 응, 응.
1: 그럼 나 한 입 먹어볼래.
0: 짠 거 줄게. 거. 자.
1: 잘 익었다.
0: 딱 먹기 좋지. 응. 근데 신 거 좋아하잖아.
1: 응.
0: 그냥 너무 살지 않게 한 요 정도 0.5cm 안 되게 요 정도 쓰럽게.
1: 아까부터 계속 0.5cm네.
0: 그래? 나 0.5 좋아하나 봐.

0: 해줬던 게 내가 서울에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플 때나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럼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약국을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얘네 얘기라.
1: 아, 우리 훌륭한 아빠. 농부님.
2: 얼마씩 떼고 있나?
0: 아빠 한국 한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웬만한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뭘.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그치야.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아이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나무 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 젓가락 안 되면 핀셋으로.
1: 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그래도 내가 키운 이 작물로 해서 지가 요리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1: 아니 그래 맨날 음식 그 하고 하더니 우리 딸 아빠 엄마 오래간만에 졸업을 왔는데 우리 딸이 또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2: 그럴까? 근데 아빠가 도와줘야 돼.
1: 내가?
2: 아빠 옆에서 재료 손질 좀 해줘. 그럼 해줄게.
1: 기꺼이.
3: 집에서 하자는 거. 딸이 해달라니까 하는 거.
2: 이제 좀 해봐. 엄마 좀 도와줘봐.
1: 알았어.
3: 아,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
1: 이제 나는 손 씻고 올게. 자, 주방 보조 남시였습니다.
2: 손 씻었어?
1: 아, 방금 씻고 왔대요.
2: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 재료를 준비해왔어.
1: 어, 진짜?
2: 여기서 아빠는 짠!
1: 그 양파야.
2: 배,
1: 양파.
2: 어, 껍질도 벗겨야 돼.
1: 껍질 벗겨야 되네?
2: 이렇게?
1: 어,
2: 그렇게. 그렇게.
1: 그렇게 5cm.
2: 좋아.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
3: 아 진짜?
1: 아 진짜 좀.
3: 왜?
1: 잘하고 있거든.
2: 어, 믿어볼까 그러면?
3: 응? 이렇게 생각하네?
2: 응.
3: 이거야?
1: 엄마가 시키면 안 했지 딸이 시켰다.
3: 그러게.
2: 역시.
0: 어,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맞는 민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용입니다.
2: 자,
1: 자.
3: 겸손하다.
2: 간장 한 스푼.
1: 간장 한 스푼. 어이, 딸님 보고 손 떨린다.
3: 수는 좀 안
1: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일단.
3: 어, 손 떨고 있다, 정말.
1: 그래.
3: 다섯.
1: 다섯. 어이, 손 떨린다.
3: 여섯.
1: 어휴.
3: 일곱. 딸님한테 혼날까 봐.
1: 그래. 잘못 맞았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 간에.
2: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또 아빠가 넣어줘.
3: 그렇으면 제가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0: 이제 뭐 먹을까?
1: 뭐 먹을까?
2: 아니,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부터.
2: 나도 이거부터.
3: 난 이거.
2: 아, 그, 아 역시 뭐,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는
0: 딸이 또.
2: 역시 아빠는.
1: 딸이 또 올라왔다.
2: 난 눈치가 없다. 밥을 조금 밥을 먹어.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1: 맛있다. 맛있다.
0: 맛있다?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3: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한다?
2: 밥이 맛있는 거니까.
1: 아, 밥이 맛있어.
0: 아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없고
0: 다르지. 달라.
2: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뿌듯하시겠어요.
1: 고맙지. 아니, 들어가는 거 별 거 없었잖아.
0: 근데 맛있지.
1: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얘도 제로가 김치밖에 없잖아.
0: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래.
0: 그러니까.
2: 정말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면
2: 어, 그래. 손으로 썰어서.
1: 사랑이 좀. 사랑이.
2: 듬뿍.
0: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담아봅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러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거든.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0: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 서울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0: 오늘 원래 경복궁 길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데 꽃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0: 그러니까.
2: 약간 지금 보면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
1: 그래.
2: 그런 느낌이야.
0: 약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2: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있고.
1: 그래.
2: 소유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이게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유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그
0: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0: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1: 나도 그래.
2: 항상 고마워.
1: 나도.
2: 고마워.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0: 해보시네요.
1: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론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욱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 지금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 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랑했기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Italian.
1: I'm live.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0: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0: 이거 왜 이거에 돈비야? 돈비.

여름은 농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농사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농사일이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며 고단함을 달래고 기운을 내곤 했다고 하죠. 이때 부르는 노래를 들노래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전라남도 담양의 들노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는 신봉사의 모습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을 젊은 소리꾼 김정훈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담양 들노래와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여 뺑덕이네 난 황봉사와 눈이 마저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 물은 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말이여 그 새벽에 시원해서 한 2, 30리는 딱 쳐야 되는 거요. 아 어서 일어나. 아 물이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있을 리가만 뭐지. 신봉사 겁이 덜컥 나서 네.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어? 아 마누란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새벽에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젊은 봉사 곧 큰 놈 데리고 일찍언니 갑디다.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인자사 그런 말이여? 네.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 가는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사

0: 세상 천지 독헌년아. 눈 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 치고 못 알탄디 눈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절뜨건드냐 세서방 따라서 그 차를 깎으라 그렁저렁 올라갈지 이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 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휙 뿌리며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쳐다보느냐 반항은 천봉이 옥 내려 굽어보면 백사지 땅일래라 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입고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쪼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 차천방저 지방저 월턱덕 후보저 방울이 벗금정 떠나갈째 청산유수는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 낸다 힘 봉사 좋아라 신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1: 어치.
0: 목욕을 헐양으로 상하의 복을 활활 벗어 시내가에다 접쳐놓고 물에 풍덩 들어서며 해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 덮밥 취어서 양치질도 꼴꼴 치고 또 한 주먹을 덮밥 취어서 겨드랑 높은 지르며 헤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간 들 이어서 시원하며

서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다르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몸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지금 전시가 어떤 서로의 취약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라서, 사실 발레라는 장르는 취약함이랑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 서로 먼 것을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온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의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몸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계를 부딪힌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발레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좁혀졌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발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레가 어떤 뚜렷한 상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고 싶고 비틀어 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이랑 하다 보니 그상 자체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휘로만 설명된 발레라든지, 그랬을 때는 발레에 대한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의 방향을 좁혀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그 발레라고 했을 때 날씬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학원 다녀가지 어렸을 때부터 뭐 중산층 소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해야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모집했을 때 인스타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계급에 있든 뭐 몰라 상관없이 그냥 발레로 하나가 됐어. 약간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발레 좋은 면을 저는 찾아가지고 발레 본진보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발레에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어딘가의 발레 가이드북. 우리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니라 하기 위한 발레를 합니다. 발레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불현듯 나타납니다.
0: 발레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각장애인분들 더 그렇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발레 형태를 일반적인 발레 교육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뭔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직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자라든지, 그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는 발레 모습이 아닐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형용사로 수집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포근함이라는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포근하게 발레를 하는 건 뭘까? 이러면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자. 차갑게 발레하는 건 뭘까? 차갑게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발레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우리 상상의 영역의 발레를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전공자니까 발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가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너무 규격화 되어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주 왕자가 나오는 스토리 아직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제거했을 때 발레는 뭘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한편으론 발레 좋은 거 찾기? 발레 좋은 거 찾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시도했던 게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랑 같이 했던 워크숍이거든요. 발레 워크숍. 네. 그분들은 이제 뭔가 짱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그래서 아, 발레 움직임에는 죄가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발레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발레 점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안한기간이한 7, 8년 정도돼요그러니까뒤도안돌아보겠다약간이런마음으로 그래서몸도완전다바뀌고막그랬던시절이있었는데어느날문득발레를봤는데되게재밌는요소들이많은거예요그런죽는장면왜여성들이다죽지어이상하다그러니까이게처음부터의심했다기보다는발레를되게거리를두고보게된그시점부터의심하기시작한거거든요거리를두니까그런게보이니까그거를좀내가이거를작업으로할수있겠구나라는생각을했었거든요그게죽는장면이라는작업인데그작업을시작할때약간그여성의눈으로세상을바라보는것이무엇일까약간이런고민들많이할때였어가지고발레속여성이만약에주체적인여성이었다면과연죽음을선택했을까뭐이런생각들했었고죽는장면은주인공들만할수있는장면이거든요프리마돈나들만할수있어요저는대학교때발레를했지만프리마돈나가된적이한번도없는사람으로서그것에대한열망이있을수있잖아요 그래가지고아내가주인공다하는거야다섯작품약간이런마음으로이게시작이된거라되게그래서재밌었어요그거할때그비운의여주인공뭐이런코드를여성들이계속해서무의식중에그게되려고하는그욕망도있거든요그것과또반대로왜그래야되지싸우는욕망이두개가혼재된그상태그모순된상태가저는되게흥미롭고그래서작업이나올수있었던것같아요어느한쪽으로기울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제가블로그를2016년부터했었거든요주변에동료암호가가엄청많은데이사람들이뭘하는지를잘모르겠그래가지고잘모르겠다그래서내가어차피아는사람이니까그연습현장에찾아가서얘기를들어봐야겠다라고생각하고프리뷰시리즈를하게된거예요그때그래가지고이제하는데아무래도저는무용전공자니까조금그래도과정어떤프로세스는조금알잖아요그러니까이거를내가말로잘풀수있겠다라는그런생각이있어가지고가가지고얘기들어보고아이런과정에있으시군요라고하고그거그냥제나름대로정리해서블로그에올렸던게이제좀쌓이고그랬었는데저는막전문비평가막이런사람은아니어서조금은쉽게쓸수있는쉬운글저의제가한계이기도하지만동료안무가분들이저를찾으세요막대중이렇다기보다는좀비평가의딱딱한글이아닌다른글을보고싶은분들에게제가할수있는한은최대한해보려고하는거고그게어떤대중적이지가않다보니까우리안에서생태가되게잘조성되는게중요하거든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그랬을때조금서로다창작만을열을올리는게아니라어떤그사이를메꾸는매개자역할도있어야된다라는생각에서글작업은

약간 그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 봄이 기성 매체고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그 매거진이.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저라는 편집장이 오면서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코너도 막 만들고 막 이제 무용가의 작업실 이래가지고 막 그 스튜디오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공간에 대한 얘기나 막 이런 코너 만들고 동료 비평, 그러니까 동료가 동료를 비평해 죽이고 이런 코너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용이 사실 지금 세대 분리가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전통하시는 분들과 지금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라는 중간다리가 돼서 좀 나름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순조롭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확실히 스피커가 많이 부족한 지금 무용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좀 큰맘 먹으면 매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발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발레가 다루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서사, 옛날 서사니까 그런 건데, 발레리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무용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장인정신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두개 사이에서 저는 뭐 한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레를 어떤 여성적인 시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변화해야 할 거는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레가 워낙 좀 올드하다, 지금의 시대상과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발레단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서사를 바꿔서 좀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부분, 이제 흑인 발레리나도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점점 흡수를 해서 어떤 식의 변화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될까? 약간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서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와, 잘 익었다. 강아지 대추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아주 좋다네요. 좀 이만 먹어볼래? 응.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나 눈 맞췄어.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하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될 것 같고.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 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여기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뽑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네.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네.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배석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에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와,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좀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예, 잘 찾긴 한데.
1: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스레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요가 숲 속에 머물면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공간.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시수는 이선복이라 합니다. 1977년에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권의 시집과 10여 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물론 이 나무는 그 육각형의 두터운 그런 잎새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고추세운 그런 관상식물로서 사슴 또 썰매 황금종이 그려진 성탄 카드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 나무에 이끌린 것은 호랑이라는 두려운 존재와 가시라는 고통의 비명을 성탄의 분위기 속에 비벼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삶은 또한 그토록 위험한 것이죠. 제가 유난히 가족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과 신의 문제를 상징화시키고 형상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집은 두 부로 나누어 있는데요. 일부가 고향을 떠나 밖에서 그리워하는 가족을 보여주고 있다면 2부는 귀향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시집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다 하지만은 그 시집에 나오는 곳은 수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소 과장하자면은 이 시집의 시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쓴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와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옹알이와 헛소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횡설수설과 실성한 사람의 능나간 중얼거림 같은 것이야말로 시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소스라치게 아름다운지. 제가 시를 쓰기가 힘든 것은 그 상태를 맨정신으로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빗나간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시가 번역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번역된 시는 식은밥 같은 게 아닐까 해요. 가령 기독교 전래 초기 성경에 치즈를 엉킨 저주로 번역했다고 하고 또 어떤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엿을 코리안 캔디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노르웨이 시인 올라브 하우게식으로 표현하자면 식은 밥도 없는 밥보다는 낫겠죠. 무언가 안 될 때가 있다. 끝없는 끝도 없는 얼어붙은 호수를 절룩거리며 가는 흰 북극곰 새끼. 그저 녀석이 뜯어먹는 한두 입 푸른 잎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소리라도 질러서 목신 소리라도 질러 나를 나만이라도 깨우고 싶을 때가 있다.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을 내리찍을 그뭇그뭇한 돌덩어리 하나 없고 그저 저 웅크린 흰 북극곰 새끼라도 쫓을 마른 나무 작대기 하나 없고 얼어붙은 발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부러지는 가도 끝없는 빙판 위로 아까 지나쳤던 흰 북극곰 새끼가 또다시 저만치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내 몸은 발걸음은 점점 더 눈에 묻혀가고 뭔가 안 되고 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문자라는 말은 원래 이두 문자예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거는 신라 향가, 공덕가 혹은 풍요라기도 하죠. 뜻은 오다, 스럽더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두 문자로 읽지 않고 낱글자로 떼어 읽어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두 문자를 해석했을 때와 거의 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곳에 와서 같아지려고 애쓰다가 슬픔을 맛보고 맞서 대달다가 많은 일을 겪고 비단처럼 펼쳐지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 제목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여섯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 제목을 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해외에 나가서 독자들하고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제 얘기가 한국적이라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소통이 되는 것은 그분들과 제가 공유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보편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동족, 동포, 형제 이런 분들을 낯선 데에서 만났다는 그런 반가움 같은가? 어쩌면은 제가 사귀어온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하는 분들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까지 아주 조금씩 시를 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시집을 다시 하나 더 추가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또 하나 더 갖는다고 할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더 하나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마지막 순간까지 시를 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전통 판소리에 관한 고난 서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뮤지컬 소재로는 흥행성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인한 여자가 고통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빅토리로 이거를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여자 예인이 고난 속에서 나중에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1: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2: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1: 호로록 내린다 호전성 거기서라 우주 내기를 하고 말기를 하여

제가 생각하는 송아는 눈을 멀게 하지 않았어도 아빠 옆에 있었을 것이며 눈을 멀지 않았어도 소리를 완성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 서편제의 되게 큰 드라마긴 한데요. 눈을 머는 것이. 하지만 그 드라마를 딛고 자신의 삶을 계속 뚜벅뚜벅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항상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한 번 더 할까?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기억하나 내게 남긴 흔적.
2: 저는 공연이 매체보다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공연에서 더 우아한 전환, 더 아름다운 전환, 그리고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화려한 무대가 내려가고 오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무대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 조합이 되는 그게 좋지. 그냥 무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단조로운 건 저한테는 가장 너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0: 소재가 한국인 것이지 완벽하게 뮤지컬 공식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창극도 아니고 판소리도 아니고 소재만 가장 한국적인 작품. 근데 이제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소리만 한다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 망할 하니 뭐라고.

0: 아질러서 남겨
1: 속에 불이 뜨거워.
2: 형아에게는 이 눈을 멀게 된 사건, 이것이 인생 전반을 지배할 만큼 큰 사건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후부터 송아는 진짜 예술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어린 나이 당시에는 인생을 뒤집는 어떤 사건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딛고 일어선 송아는 이 일은 내게 사실은 작은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프링 보이즈를 굳이 넣은 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스프링 보이즈의 음악이 우리가 사대주의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한국의 전통을 그지같이 취급할 때 그 상징적인 거. 와 미국 미제 미국 노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스프링 보이즈가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동호가 아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 고증의 음악입니다.

0: 컴플렉스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송아를 지옥으로 밀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시절에 많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송아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1: 아버지! 신봉사기 말 듣고 뭔 눈을 희번득거리며요. 아버지라니 누가

0: 가져 죽은지가.
1: 이 고전이 말하려는 바는 사실 눈을 멀게 했다는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관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거든요. 요즘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면을 싸고 있는 커다란 폭력의 사건 말고 그 이면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수하고 헤쳐나가고 넘어서는지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땅에서 풍랑융어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와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휘번덕거리며 청이라니.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3: 형 뷰티... 먼다고 하면 안 되지.
2: 아, 가까워지려고.
3: 그쵸.
2: 네.
0: 근데 이철 씨는 과거에
3: 맞아요.
0: 뷰 프로그램 진행하신
3: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3: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2: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3: 맞아요.
2: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3: 그래서 오면서
2: 네.
3: 정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2: 아니,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원이 형이 또 잘 아니까.
3: 저는 좀 많이 알죠.
2: 네.
3: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0: 오.
3: 아, 스컬.
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3: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 잘할 것 같은데 저는.
0: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2: 네.
0: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3: 오.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2: 잠깐만, 뭐가 말이...
3: 잠깐만. 말하면 됩니까?
0: 네.
2: 오케이.
4: 라이쇼입니다.
5: 와! 예!
4: 오늘 첫 촬영이죠.
3: 그렇습니다.
4: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3: 긴장되세요?
4: 네, 긴장되죠. 저희가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철 씨?
3: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4: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3: 제작진분들께서
4: 네.
3: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4: 네.
3: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4: 뭐죠?
3: 오늘 주제는 바로
4: 네.
3: 저희가 누굽니까?
4: 오늘 오프서.
3: 그치, 오늘 오프서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4: 아, 예, 아,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아, 좀 작게 말할까?
3: 어머. 오늘 오프서가 아이돌이잖아요.
4: K-POP 아이돌이죠.
3: 그래서
4: 네. 네.
3: 당당히 하자고.
4: 네.
3: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커.
4: 아, 아이돌 메이커.